0: 안중인 수하라고 그 비, 똥을 서오르, 신포메서도 보라.
1: 그때는 별 꽹꽹자리. 까딸 생긴, 방아리 땡땡 거 맞두고,
0: 아이요. 그런 꽹꽹 먹어, 딸리, 위에, 라우라 가이도.
1: 이게 뭐든, 마라 그때는 왔으니까.
0: 깨끗하게인자입니까요? 미수연 군이 무슨 대단한 생각이죠?
1: 무슨 대단한 거?
0: 그만을 깎은 무용 어둠만 걸렁걸
1: 그렇게 하면 아빠 뭐
0: 항상 드는 가짜 그러면 부르는 꼬마 이게 뒷면 떡자 이게 나타 반짝반 랄리 우로깡민보 민노
1: 우리 그만해 뭐 민노한테는 한쪽으로 늘 민깽
0: 오이요 민노깡

그 숨만 안 했거든. 아유, 그 대통령 여기 뺏고는 뭐. 아까 다행 숨을 벗어 맞던 양행 들어보는 몸을 꽃들이 오로 싸우던, 따로 싸우고 반 꽃들이 오래한. 누구는 두려봉 다치 뿌띠 보용한 원이 가빠 말랑 아스마닉 말에 들어가는 거 뒤로 쏘프라 무라 오너로 쳐. 아, 정우공, 정우공! 사람아, 정우공! 도착도 늘어서 물에다가 있으면 뿌띠 오래 가자!